0: 바로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 이래 이래 이렇다. 싹 도시와 시대 있다 고도가. 이모 와 있어 것이 근데 기대 나인 때가 봐. 기원나 그 이래 하시다 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와 있어 것이 근데 기대 나인 때가 봐. 초반에 그 이래 초반에 그 이래 초반에 그 이래 하시다 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me?
2: We were just
1: to,
2: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ving.
0: Tara. Kiwana kuyure. Tara. Tara. Hashitana kuyure. Tara.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Tara.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던 그 유래 봐. 이마와 있어 가시고 도대체 기대 나인 데가 셋 도주어 시대이다 고도가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던 그 유래 봐. 기와나 그 유래 하시던 그 유래 셋 도주어 시대이다 슈다다 자자 몇타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놈 말하는 것도 했다 키바나 그 유래 테라다 하시다나 그 유래 참조참조참 쪽쪽차 키바나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키바나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 타 기원나 그 유래 다나다 다차다 면타
1: You start. Shouldn't I go back? Should I keep the?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
3: No, not this one. Not this
1: before you go back. The instrument.
2: No,
1: go to the end.
2: Go to the end. Get away. It makes no sense.
1: Oh, don't stop! Don't stop!
2: Actually,
1: one more time. Acapella. Let's do acapella. I want to do. Let'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 Once we pass 2 minutes, that's good. We don't have more than 1 hour. Let's do it. We should have played.
4: Crab, like.
1: Crab is so stupid. okay, let's record. Let's record. No. A cappella.
3: A cappella one more time.
0: Kiwana kuyure ra. Shitana kuyure ru.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Da cha da mya ta. Kiwana kuyure ta. Hashitana kuyure ta. Tu joshi de kudo ga. Ima wa isukashiku de kete nai nda ga. Kiwana kuyure.
2: I did throughout the entire
1: thing. Oh,
2: no. Sounds very counterproductive.
3: Yeah, you missed that your now.
2: Oh, right.
3: Right, new thing.
1: Wait, okay. Can I feel it? Then I'm not.
2: Oh, it sounds like a Yu-Gi-Oh! Battle.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has all in cards.
1: Exactly.
2: And the other.
1: That's so
2: such a perfect face.
1: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why are you laughing?
2: Oh, this is so tuning, like, oh,
1: oh my god. You guys, Gotta go.